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100세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과 건강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과 건강의 김홍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맘때쯤이면 참 마음이 복잡하시죠? 바로 눈앞으로 다가온 대학입시, 고중입시 때문인데요. 우리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해야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앞으로 취업에도 유리할지 부모님들의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최근엔 직업학교는 어쩔 수 없어 가는 곳이라는 연말이 될 만큼 직업교육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아이가 지원해도 될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 교육만큼이나 우리 모두의 가슴을 저리게 하는 민생 문제, 바로 건강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지만 막상 큰 병원을 멀고 번거롭죠. 동네에서 쉽고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급별 진료 체계는 과연 어떠할까요? 오늘 생활과 건강에서

지금은 고등직업학교 단독모집과 범처 입시 시즌인데 호남성 장사 상업무역관광직업기술학원 빅데이터와 회계전공의 지원 비율이 무려 440%에 달했고 광동성 신천직업기술대학의 입학지원 점수도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몇 년 사이 직업교육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예전 직업교육은 산업 현장과 교육 내용이 동떨어져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우리 아이가 직업학교에 간다면 정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 기술을 배울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 분들이 참 많죠. 학교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재 직업교육의 핵심 과제인데 최근 각 지역과 학교에서는 대직업교육 관념을 세우고 협력 메커니즘을 혁신해 산학융합의 질을 높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련 담당사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시, 구역 단위 산학협력과 관련 담당사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시, 구역 단위 산학협력과 산학융합을 강화하고 기업, 학교, 산업계가 함께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2월 교육부는 직업교육 핵심 요소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해 전공교육과정, 교재, 교사, 실습훈련 등의 연계 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했으며 그 목표는 직업교육 인재 양성을 단순 지식 전수에서 종합 실무 능력 향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직업학교는 마지막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직업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정말 취업하기 쉬울까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5년간 직업교육은 현대 산업계의 70% 이상의 신규 고급 기술 인재를 공급했으며 직업교육의 미래는 밝다는 말이 현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고등직업학교 졸업생 취업률은 최근 5년간 90%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일부 우수 학교는 95%를 넘어섰습니다. 기업 관계자들은 직업학교 출신 인력을 선호하는 이유로 실무에 빠르게 적응한다는 점을 꼽는데 많은 기업이 학교와 함께 산학협력학원을 설립해 주문식 인재 양성과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취업 경로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관련 담당자는 쌍거 계획을 바탕으로 현대 직업교육 체계 구축을 추진해 직업교육의 질과 매력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 직업교육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학생들이 기술을 갖고 자립하고 진학 취업하는 유리한 성장 경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월 7일 79세 고령의 구 선생님은 가정의사팀 건강관리 황료구로부터 건강상태 확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올해 3월 복근성 함흥시 사명구 고랑서 가두 사회구역위생서비스센터 가정의사팀은 구 선생님의 흉부 CT 검사 결과를 통해 관상동맥 석회화가 심하고 심혈관 질병 위험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전문병원에서 심층 검사를 받도록 건의했습니다. 구 선생님은 사회구역 진료 연계 녹색 통로를 통해 화문대학 부속 심혈관 병원에 진료 예약을 성공했고 다음날 바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관상동맥에 심한 협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수술 치료를 받은 뒤 빠르게 회복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 이 가정의사팀은 여러 관상동맥 협착 이상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상급 전문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치료받도록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급별진료체계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급별진료구조는 기본적으로 구축됐으며 전국 도시와 농촌에 110만 개 이상의 의료위생기관이 운영 중이고 주민 90% 이상 최대 15분 이내에 가장 가까운 의료서비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전국 기층 의료위생기관의 진료 인원은 55억 6천만 명에 달해 전체 진료의 52.6%를 차지했으며 급별진료체계는 기반 구축 단계에서 품질과 효율을 종합적으로 높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밀착형 의료기관 연합체의 질을 높이고 협력 모델을 확대해 의료자원 공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국 81개 도시에서 밀착형 도시 의료그룹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2,199개 현시구에서 밀착형 현역 의료 봉사 공동체를 구축했습니다. 완성한 3천여 개의 현역 의료 서비스 공동체 중 현병원 주도형이 2,300개 이상, 현중의원 주도형이 600개 이상이며 3만 3천여 개의 기층 의료위생기관과 1,100개 이상의 현질병예방통제센터, 1,600개 이상의 현금모자보건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밀착형 현역 의료 서비스 공동체의 기층 진료 비율은 63%를 넘어섰습니다. 각 지역에서는 의료 영상 심전도 진단, 의학 검사, 소독 공급, 병리 진단 등 자원 공유 센터 건설을 가속화해 의료 협력체 내 서비스 수준을 동등하게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기층위생건강사 초아휘는 앞으로 현역 의료 공동체 내실화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급별진료협력 메커니즘을 완비해 일반 질환은 시형급에서 흔한 질환은 기층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군중들이 기층에서 첫 진료를 받도록 유도하고 쌍방향 진료 연계 경로를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강서성 길수현, 백수진, 홍교촌 주민 왕구수는 예전에는 약을 타려면 몇 킬로미터 떨어진 향진위생원까지 가야 했는데 이제 마을위생실에서 약을 타고 정말 편하다고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격을 갖춘 기층의료위생기관을 의료보험지정기관으로 편입해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기층 흔한 질환에 맞는 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환자의 지속적인 복약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환자에게는 1회 12주 이내에 장기 처방을 허용해 잦은 내원으로 인한 불편을 줄였습니다. 동시에 각지에서는 밀착형 의료협력체 주도병원이 기층의료기관에

진료 예약 번호와 병상을 미리 확보하도록 해 기층에서 연계된 환자를 신속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과, 전문과 연합 진료를 확대해 주민들이 기층에서 전과 의사의 건강 관리와 전문과 의사의 진료 지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붙은 가정의사 안내판, 위층 채팅방으로 전송되는 건강정보, 정밀하게 정리된 사회구역 건강지도, 직접 방문하는 건강추적관리까지, 이는 모두 가정의사 서비스가 고품질로 발전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2025년 말 기준 전국 가정의사는 139만 1000명에 달하며 노인, 어린이, 임산부,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 등을 대상으로 계약 서비스를 제공했고 일부 지역에는 중점 관리 대상 계약률이 80%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들어 각 지역에는 가정의사가 노인과 어린이를 중심으로 가족 전체의 장기적인 계약 서비스 관계를 맺도록 유도하고 계층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뇌해조 주임은 14호 기간 의료위생 기반 강화 사업을 힘껏 추진하고 기층을 중심으로 급별 진료 체계를 완비해 각급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과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겠다며 군중들이 편리하고 양질이며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생활과 건강에서는 우리 삶의 두 가지 중요한 문제, 교육과 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직업 학교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업과 학교가 손잡아 현장의 강한 인재를 키워내고 취업률 90% 이상을 자랑하며 아이들의 기술 자립과 꿈을 실현하는 튼튼한 징검 다리가 되고 있죠. 우리 아이의 재능과 적성에 맞는 또 하나의 훌륭한 길이 있지 않은가요? 또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의료 체계 역시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15분이면 닿는 동네 의료 서비스, 전문 병원으로 연결해 주는 녹색 통로, 그리고 가정의사의 세심한 돌봄까지 큰 병원만 고집하지 않아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급별 진료 체계가 우리 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고민하셨던 부모님들의 마음이 오늘 방송으로 조금은 놓으셨기를,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줄 의료망이 이렇게 튼튼히 구축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세 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홍련이었습니다. 여기는 더나시 육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터널입니다.